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늘 브리핑. 네, 오